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으로 7월 22일 수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쿠웨이트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을 항행하던 유조선이 이란의 공격을 받아 선원 여러 명이 부상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회담에 대해 의미 있는 형태로 회담할 준비가 갖춰지기 전까지 응할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쿠웨이트 외무부는 21일 호르무즈 해협을 항행하던 쿠웨이트의 유조선이 20일에 이란의 공격을 받아 선원 여러 명이 부상했다며 쿠웨이트 주재 이란 대사를 불러 항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기자단이 이란이 항복할 때까지 공격을 계속할 것이냐고 묻자 이란은 괴멸적인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회담을 요구하고 이 상황을 끝내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의미 있는 형태로 회담할 준비가 갖추어지기 전까지 우리는 회담에 응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그들이 상선을 공격할 생각이라면 대통령이 말한 대로 10배의 힘으로 반격할 것이다. 매일 밤 우리는 이란의 전력을 더욱 약화시키고 있다며 이란에 협의할 의사가 보이지 않으면 공격을 더욱 계속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 시스템 장애가 발생해 출하 등의 업무에 영향이 나오고 있는 냉동식품 대기업 니찌레이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 해커 집단이 21일 밤 범행 성명을 발표한 것이 보안회사 취재로 밝혀졌습니다. 이 해커 집단은 몸값 요구형 컴퓨터 바이러스인 랜섬웨어를 사용한 사이버 공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냉동식품 대기업인 니찌레이는 사이버 공격으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해 지난 13일 이후 냉동창고 출고와 냉동식품 출하 등 업무에 큰 영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버 공격에 대해 보안회사인 SNJ에 따르면 21일 밤 랜섬하우스를 자칭하는 해커 집단이 인터넷 불법 사이트에 범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에서는 일부 내부 데이터를 절취했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해커 집단은 몸값 요구형 컴퓨터 바이러스인 랜섬웨어를 사용한 사이버 공격으로 알려져 있어 작년 10월에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통신 판매 대기업 아수클의 사이버 공격에서도 범행 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랜섬웨어의 사이버 공격은 PC나 서버에 보존돼 있는 데이터를 임의로 암호화해서 금전 지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국내 기업에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0: 일본, 영국, 이탈리아, 캐나다 등 4개국에 의한 방위상 회담이 영국에서 열려 차세대 전투기의 공동 개발 계획에 새로 캐나다가 옵서버로서 참가하게 됐습니다. 회담은 영국의 수도 런던에서 일본 시간으로 21일 밤에 열렸는데 고이즈미 방위상과 영국의 스트리팅 국방장관, 이탈리아의 크로세트 국방장관, 캐나다의 맥퀸티 국방장관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회담 후 내각료는 함께 기자회견에 나서 일본, 영국, 이탈리아의 3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계획에 새로 캐나다가 옵서버로서 참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캐나다는 전투기 개발에 관여하지 않고 구매 등에 대비하여 기밀 유지를 전제로 계획 진행 상황 등의 정보가 공유된다고 합니다. 또한 네 강요는 회담에 맞춰 공동 성명을 마련했는데 이 중에서는 캐나다의 참가는 앞으로 전투기 이용 방향성에 대해 상호 이해를 깊게 함으로써 세계 안전보장 강화에도 기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후 고이즈미 방위상은 기자단에게 차세대 전투기의 공동 개발 계획의 의의를 캐나다가 더욱 높여줄 것으로 강하게 기대하고 있다. 더 좋은 계획이 되도록 계속해서 영국, 이탈리아와 연계해 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21일 시르스키 군 총사령관을 해임하고 후임에 드라파티 합동전력사령관을 기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의 군사 침공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방장관과 군수장이 잇따라 교체되는 이례적인 사태가 돼 향후 전황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가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21일 SNS에서 드라파티 씨를 새로운 군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하고 시리스키 총사령관을 해임하고 후임에 드라파티 합동전력사령관을 기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달 군개혁을 추진해 국민으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페도로우 전 국방장관을 사실상 해임하고 개혁에 저항해 페도로우 씨와 대립한 것으로 알려진 시드스키 씨의 해임도 검토하고 있다고

0: 보도된 바 있습니다. 수도 키이우에서는 페도로 씨의 복귀와 시르스키 씨의 해임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연일 열리는 등 혼란이 계속되고 있어 21일도 대통령부 근처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시르스키 씨는 물러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의 군사 침공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방장관과 군수장이 잇따라 교체되는 이례적인 사태가 돼 향후 전황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가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1: 도쿄 소방청에 따르면 21일 도쿄 도내에서는 오후 9시까지 3살부터 103살까지 모두 261명이 온열 질환 증상을 보여 구급 이송됐습니다. 오후 9시까지 하루 동안의 인원으로서는 같은 방법으로 집계를 시작한 2022년 이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그중 10명이 중증, 111명이 중등증, 140명이 경증이었습니다. 도쿄 소방청은 목이 마르기 전에 틈틈이 수분을 섭취하고 실내에서는 냉방이나 선풍기를 적절히 사용하는 등 대책을 철저히 하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 도쿄도 감찰 의무원에 따르면 도쿄도에서는 7월 17일에 3명, 19일에 1명, 모두 4명이 온열 질환으로 사망했습니다.
0: 필리핀군이 20일 중국과 영유권을 다투는 남중국해에서 병사 한 명이 중국 해경국 승조원에게 곤봉에 맞아 부상을 입었다고 발표한 데 대해 중국 외교부는 필리핀 측이 먼저 도발했으면서도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해 서로 상대방의 주재 대사를 조치해 항의한 후 항의하는 사태로 발전했습니다. 필리핀군에 따르면 남중국해의 필리핀이 실효 지배하는 세컨드 토마스 암초 주변 해역에서 20일 중국 해경국 보트가 필리핀군 거점에 접근했기 때문에 고무보트를 출동시켜 쫓아내려고 하다가 병사 한 명이 해경국 승조원에게 곤봉으로 머리를 맞아 부상을 입었습니다. 필리핀군이 이를 비난하자 중국 외교부는 21일 중국 주재 필리핀 대사를 조치해 엄중히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필리핀 측은 마르코스 대통령이 21일 필리핀 주재 중국 대사를 조치했습니다. 대통령부 대변인은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국가 안보에 관련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21일부터 아세안,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의 외교장관 회의 등이 열리고 필리핀과 중국의 외교장관 회담도 예정돼 있는데 이번 건이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에는 이홍복, 이재욱이었습니다. 여기는 NHK입니다. 이 뉴스는 도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21과 자기가 있는 장소를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과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는 홋카이도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오늘 삿포로의 인기 관광 명소인 시계탑에서 나중에 오는 가이도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밖이 추워서 시계탑 건물 안에서 기다리고 있자 가이도한테서 탐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0: 그럼 제21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もしもし、 탐상. 今 どこにいるの?
3: 時計台の中にいます。
2: え、 中? じゃあ僕もすぐそっちに行くね。
3: わかりました。 あ、 カイト、 こっちこっち。
4: ごめん、 遅くなって。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카이토가 탐에게 전화를 겁니다.
4: もしもし, 탐상.
0: 여보세요, 탐 씨.
4: 今どこにいるの?
0: 지금 어디 있어?
1: 탐이 대답합니다.
3: 時計台の中にいます.
0: 시계탑 안에 있어요.
1: 가이도가 되묻습니다.
4: 에, 나가?
0: 어, 안에?
1: 그리고 나서 탐에게 말합니다.
4: 자,僕もすぐそっちに行くね.
0: 그럼 나도 금방 그곳으로 갈게.
1: 탐이 대답합니다.
3: 分かりました.
0: 알았어요.
1: 잠시 후에 가이도가 찾아왔습니다. 가이도를 발견한 미아는
3: 아, 가이도.
0: 아, 가이도.
3: 거치.
0: 여기, 여기.
1: 가이도가 두 사람이 있는 곳으로 뛰어와서 말합니다.
4: 고멘, 오소쿠나떼.
0: 미안, 늦어서.
1: 가이도가 무사히 탐과 미아를 만나게 돼 다행이네요.
0: 시계탑이 있는 건물은 하얀 2층 목조 건물인데요. 붉은 지붕 위에 시계탑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もしもし, 탐상. 今どこにいるの?
3: 時計台の中にいます.
2: え, 中? じゃあ僕もすぐそっちに行くね.
3: 分かりました. あ, カイト, こっちこっち。
4: 고멘, 오소쿠나떼.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시계탑 안에 있어요.
3: 時計台の中にいます.
0: 이걸 배우면 자기가 있는 장소를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時計台는
0: 시계탑,
5: 中는
0: 안.
5: 時計台の中는
0: 시계탑 안이라는 뜻입니다. 그 뒤에
5: 니는
0: 장소를 나타내는 조사하고요.
5: 이마스는
0: 동사 있다.
5: 이르의
0: 마스형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존재나 소재를 말할 때는 동사
5: 이마스를
0: 사용합니다.
1: 전에 아리마스를 배웠는데요. 이마스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5: 이마스는
0: 사람이나 생물의 존재에 대해 사용하는 표현이고요. 사물의 존재에 대해서 말할 때는
5: 아리마스를
0: 사용하죠.
1: 그렇군요.
0: 자기가 있는 장소를 말할 때는 장소를 나타내는 말 뒤에 조사니를 붙이고 그 다음에
5: 이마스라고
0: 하면 됩니다. 또 있는 곳을 정확히 전하려면 표적이 되는 건물을 사용해서 위치 관계를 나타내면 되는데요. 중요 표현인 시계탑 안에 있어요.
5: 時計台の中にいます.처럼
0: 표적, 노, 위치, 니이마스라는 순서로 말하면 됩니다.
1: 표적이 시계탑, 도케다이이고 위치가 안, 나카이군요.
0: 네, 그렇죠.
1: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도케다이노 나카니 이마스. 時計台の中にいます。
1: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만나기로 한 상대방에게 전화로 자기가 있는 장소를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今どこにいますか？
7: 改札の前にいます。
0: 내용을확인할까요？
6: 今どこにいますか？
1: 지금어디에있어요？
5: 今
0: 는지금이라는뜻입니다。있는곳을물을때는
5: どこにいますか？
0: 라고하는데요。
7: 改札の前にいます。
1: 개찰구앞에있어요。
5: 改札
0: 는개찰구。
5: 前
0: 은앞이라는뜻입니다
5: 改札の前に
0: 라고하면개찰구앞에라는뜻이되죠
1: 그럼질문을한뒤에대답을할테니까따라서말해보세요
5: 今どこにいますか改札の前にいます改札の前にいます
0: 이밖에도자기가있는곳을말해볼까요편의점안에있다고가정해보세요편의점은
5: 콤비니콤비니
0: 라고합니다안은
5: 나카
0: 나카이죠자말해보세요
8: 콤비니의나카니이마스콤비니의나카니이마스
0: 이번에는여러분이인포메이션센터옆에있다고가정해보세요인포메이션센터는영어의인포메이션센터를줄여서
5: 인포메이션인포메이션
0: 옆은
5: 横横
0: 라고합니다자말해보세요
9: 인포메이션의横にいます인포메이션의横にいます
0: 오늘의추가표현은탐이전화로가이또에게한이말입니다그대로외워보세요
10: わかりました
5: わかりました
0: 는알았어요라는표현으로상대방이말한것이나이야기의내용을확실히이해했다는것을전하는표현입니다
1: 여러분도따라서발음해보세요
5: わかりました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 번 들어보시죠.
2: 모시모시, 타무상. 이마, 도고니이르노?
10: 도케이다이노나카니이마스.
2: 에, 나카? 자, 보크모すぐそっちに行くね.
10: 와かりました.
3: 아, 카이토, こっちこっち.
4: ごめん、遅くなって。
11: ハルさんの知恵袋。
1: 이어서ハル상의지혜주머니코너입니다。오늘은일본의편의점에대해소개해드리죠。
0: 이홍복씨는평소에편의점을이용하세요？
1: 그럼요，뭐거의매일가는편이에요。
0: 네편의점은대개24시간영업을하고연중무휴인점포가많죠도시락주먹밥샌드위치같은가벼운식사나사탕껌초콜릿같은과자차나주스같은음료는물론이고잡지나문방구일용품도갖춰놓고있죠샴푸세제휴대전화충전기소국같은것도팔고요
1: 오뎅그리고치킨도팔아요
0: 또 ATM 에서돈을찾을수도있고인터넷으로예약한티켓을받을수도있습니다여러분도편의점을잘이용해보세요일본말첫걸음어떠셨습니까
1: 네다음시간도많이기대해주세요